누나 사랑이야. 저후보다지 저건 사하에 뭐 하나리 모레나 리투스가 오페. 저래 우천 나무라 자마니 기리 모레나 리투스가 오페. 아수우